0: 1차 수사. 강동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23분이었다. 강동경찰서는 꽤나 큰 건물로서 도합 6층까지였다. 각 층마다 각자의 담당 부분으로 나뉘었고, 교철이가 찾을 실종 전담반은 1층에 있었다. 정문 로비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위치에 있었다. 교철은 노크도 생략한 채 불쑥 뛰어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자리는 6곳 정도였는데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명뿐이었다. 교철은 문어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사에게로 다가갔다.
1: 제가 최규철입니다. 아, 네, 거기 앉으시지요.
0: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자리를 권했다. 형사는 짧은 상고머리에 넓죽한 얼굴과 가늘고도 길쭉한 눈매를 가지고 있어 강한 인상을 풍겼다.
1: 최은혜가 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은혜의 친구한테 전화해보니 은혜가 어떤 남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유괴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서 유괴범을 잡고 우리 은혜를 구해주세요.
0: 교철은 기관총을 쏘는 듯 연이어 말했다.
1: 유괴라. 무슨 증거로 유괴임을 확신하죠? 유괴되었다면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계시지 않나 보네요. 인적 사항을 보니 최규철 씨와 최은혜 양두 분뿐이던데 아내 되는 사람과는 이혼했나 보죠?
0: 상대방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1: 이봐요. 성격이 급하신가 보군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0: 남은 바질바질 속 타서 제정신이 아닌데 형사란 놈이 능글맞게 구니 화가 날 법도 했다. 그때 다른 한켠에 앉아있던 형사가 규철의 맞은편에 있는 형사를 부른다.
1: 오 형사님, 조하영의 납치 사건은 강력 2팀으로 넘겨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조하영은 범인에 의해 살해되었답니다. 어이, 이봐. 우리의 사건인데 손을 떼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보나?
0: 누구를 욕하는지 알수 없지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1: 이봐요.
0: 팽팽해진 분위기를 깬 것은 교철이었다. 오 형사는 한참 동안 교철을 바라보더니 자리에 앉는다.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분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 아내와 이혼했냐고 물었습니다. 아, 제가 거기까지 물었었죠. 아내와는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아내는 사망했습니까? 아니, 그게 우리 딸의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든 없든 의뢰인과 의뢰인 신변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알기 쉬운 사람부터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수사 방침입니다. 그러니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는 죽었는지

0: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해오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3일을 넘지 않죠. 범인도 범인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가끔은 원한을 갚기 위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괴 사실만 각인시킨 다음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 목적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이외에 사이코패스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들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규철 씨의 경우는 유괴범이 원한을 갚는다거나,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사이코패스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최규철 씨의 주변인들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저도 싫습니다. 수사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한 플레이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오 형사의 진지한 말에 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0: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아내와는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아내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1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했습니다. 그것이 결혼 3개월 만입니다. 아내의 가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내는 왜 가출했죠? 아내는 욕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꿈과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살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미리 판단한 듯 싶습니다. 최규철 씨의 이력을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해오셨던데, 최규철 씨 말대로라면 이상하군요. 그렇게 포부가 큰 여자가 무슨 연유로 최규철 씨를 만났을까요? 최규철 씨가 마음에 들었고, 최규철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걸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전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럼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까? 글쎄요, 아내는 저에게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앞뒤말이 모순되는군요. 사랑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다니.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중국에서 롬으로 한국 땅을 밟은 저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준 여자입니다. 게다가 은혜까지 낳아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아내에 대한 제 개인 감정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아내가 은혜를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은혜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내와는 어떻게 만났나요? 제가 배달할 때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는 욕망이 크고 포부가 큰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타먹기 좋은 기회인데 사고 기록에는 남은 게 없더군요. 그때 아내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1: 오 형사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러더니 다음 말을 잇는다.
0: 좋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아내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대생이라. 야망이 큰 여대생과 평범한 중국집의 배달원이라. 한국인 여자와 조선족 남자라.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군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랑했으니 결혼했겠죠. 가출한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온적 없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아내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먼저 찾은 적은 없나요? 찾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수차례 수소문해 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그렇게 가출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핏덩어리를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독한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자군요. 혹시 사망하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어 실종된 건 아닐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오 형사는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메모하면서 계속해 질문을 들이댔다.
0: 아내의 가출 신고는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은 자주 찾아뵙나요? 그러니까 아내의 지인들과는 친한 편인가요? 아내의 지인? 아내는 고아라서 지인들이 없어요. 큰아버지가 계시긴 했는데 아내가 결혼 후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혹시 아내가 사망한 건 아닐까요? 신분증이 말소되어 무연고 사망자로 발견되었지만 신원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찾지 못했거나 글쎄요, 전 아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분명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겁니다. 아내는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나 같은 건 새까맣게 잊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은혜도 아내에게는 걸림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했다는 사람 치고는 아내분에 대한 말씀이 지나치군요. 형사님이 제 마음을 알긴 합니까? 결혼 3개월 만에 핏덩어리를 남긴 채집 나간 여자를 형사님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 교철의 분노에 오 형사는 잠자코 있다가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 연기는 길게 뿜어져 나왔고, 교철은 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한동안 씩씩거린다. 그러다가 무언의 의문이 생겼다는 듯 되묻는다.
0: 설마, 제 아내가 은혜를 유괴해갔단 말씀이신가요? 은혜의 친구 김지영님 말에 의하면 어떤 남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유괴해갔을 수도 있고, 낯선 남자가 유괴해갔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규철 씨가 아내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제가 아내를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아내의 주변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게다가 가출한 이유도 가출 후의 행방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때 아내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당신의 아내가 딸을 되찾기 위해 저지른 유괴극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규철 씨의 주변인이 최규철 씨한테 원한을 품고 저지른 유괴극일 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에게 원한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형사님, 원한이라니요. 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아내가 딸이 보고 싶으면 집에 돌아오면 되지. 왜 유괴합니까? 그야 아내분한테 물어봐야 아는 일이겠죠. 아내분 성함이 임혜인 맞죠? 네, 맞습니다.
1: 오 형사는 수첩에 최규철, 임혜인이라고 적어놓고 조하영 사건을 언급하던 남 형사에게 임혜인의 자료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0: 목격자가 있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목격자는 어떻게 진술하던가요? 은혜가 어떤 남자와 걷고 있었는데 아주 다정해 보였다고 했어요. 남자는 발을 절고 목발을 쥐고 있었다고 했어요.
1: 오 형사의 눈이 반짝인다.
0: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발을 절고 목발을 쥐고 있었다. 범인은전형적인유괴수법을사용했군요유괴범인은일반적으로애정을표현하고도움을요청하고위급상황을연출하는방식으로또는선물애완동물장난감과게임을이용하는방식으로아이들에게접근하는데그가운데서도움을요청하는방식이가장잘먹혀들죠범인은목발을졌다했어요이는불쌍한처즉애정을표현했다는뜻이에요애정으로아이를낚았을것이고무언의도움을요청하는것으로아이를데리고갔을겁니다물론아이한테경계심같은건심어주지않았겠죠그러니다정하게걸어갈수밖에그렇다면그남자는누구일까요왜우리은혜를그건더수사해봐야알겠지만요즘의유괴범들은교활해요유괴범들은무조건착해야만좋은아이라고가르치는부모님들의교육방심을철저히이용해먹는셈이죠착해지려면좋은일을많이해야하고좋은일을하려면당연히남을많이도와야겠죠아이들은남을도왔을때부모님으로부터칭찬받는다는것을잘알거든요범인들은아이들의단순함을노린것이지요물론부모님들의맹목적인교육방침도노린셈이되겠죠착하게가아니라룡리하게사는법을가르쳐줘야하는데말이죠
1: 오형사는긴한숨을뿜는다그것은모종의참회의한숨같아보였다
0: 지금으로서는범인으로부터연락오기를기다리던가아니면임혜인씨의신변을철저히조사하던가물론임혜인씨의생사여부도모르고거주지도모르는이상이일은원활하지않을겁니다사이코패스의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하기에아동성범죄자로연루된전과자들을찾는방법도있습니다물론최규철씨를포함한최규철씨의주변인물들도수사대상에포함되겠죠
1: 오형사는넓죽한얼굴형이다보니제법오둔해보였지만보기와는판이하게달랐다규철은형사들은역시다르구나하면서내심탐복했다뭐니뭐니해도구체정황들과앞으로의수사방향에대해제시해준것이무척고마웠다오형사와의대화후적어도앞으로헤쳐나가야할방향을찾을수있었다교철은오형사에게감사의인사를올리고자리에서일어섰다아내의행방을다시한번찾아보기로결심했을때휴대폰이요란스럽게울린다교철은본능적으로휴대폰을꺼내들었다휴대폰폴더를열어보니화면에는02-869-23-00이란번호가떴다교철은긴장한나머지손을부들부들떨면서마른침을꿀꺽삼켰다긴호흡을들이쉰다음전화를받았다
0: 여보세요당신딸은혜는저와함께있습니다앞으로3일내로1억을준비해주세요
1: 네지금까지감성책방이었습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감사합니다이프로책임편집의전명희제작의리철욱이었습니다

0: 낯선 이에게 보내는 고운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1: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0: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1: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행복해집니다.
0: 화산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명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건강을 유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쉽지가 않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종종 편안한 옷이나 운동 장비, 건강식품 등을 새로이 구입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주변의 물건은 쉽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들. 의사가 밝히는 건강을 위하여 즉시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건강상식 코너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과 긁힌 상처의 제품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가열될 때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인 비스페놀 A로 제조되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가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 계속해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플라스틱 도마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도마의 흠집과 홈이 생깁니다. 이 홈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위한 완벽한 번식지가 되며 제거가 어렵습니다. 나무 도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천연 항균 물질인 수액이 들어있어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0: 항균 비누도 건강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항균 비누는 일반 비누보다 박테리아를 더 많이 죽이지 못하는데요. 전문가는 항균 비누는 사용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리클로산이라고 불리는 비누의 활성화학 물질은 포유류의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를 변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항생제에 대한 내성 세균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감미료가 우리의 내장에 사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포도당 처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낡은 운동화도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화를 500km 내지 650km 달린 후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50km를 달리는 사람은 90일마다 운동화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낡은 신발은 충격 흡수력을 잃어서 무릎과 척추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밑창이 마모되면 즉시 신발을 교체해야 합니다.
1: 이어서 마모된 칫솔입니다. 치과 의사가 권장하는 하루에 두 번씩 칫솔질을 한다면 칫솔이 매우 빨리 마모됩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칫솔을 사용하고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마모된 칫솔은 충치 퇴치에 효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0: 입지 않는 옷도 버려야 합니다. 체중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나중에 옷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오랫동안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 입지 않은 옷들을 보면 불안하고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면 심란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1: 오래된 화장품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래된 모든 화장품은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될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개봉한 순간부터 석달 후에 어떤 메이크업 용품이든지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면 박테리아를 피부에 바르는 것과 동일해서 여드름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0: 또 더러운 콘택트 렌즈 케이스도 버려야 합니다. 눈의 감염 원인의 1위는 더러운 콘택트 렌즈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개월마다 케이스를 교체하고 매일 렌즈 솔루션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구 궤양과 눈에 해로운 여러 가지 다른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오래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만료일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큰 실수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로운 광선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활성화학 물질이 비활성 상태로 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무리 많은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조기 노화, 태양빛으로 인한 손상 및 피부암에 노출될 수가 있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최향란이 부릅니다. 장백의 진날래.

0: 살아가는 하루의 가치를 간과하고 난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 평범한 일상을 마주하는 그 담담함이야말로 행복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별일 아닌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소박하고 욕심을 적당히 놓을 줄 아는 사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에 작은 은혜도 감사해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갖고 있을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보존해 나갈 줄 알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심정을 향수할 줄 아는 법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행복은 하늘 땅을 진동할 만큼 방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때로는 이없이 우울감에 빠져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한탄할 때가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린다. 하지만 그 질식할 듯한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툭 치듯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스스로를 괴롭혀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 내면의 소리에 번뇌를 털어내고 지난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다. 금방까지도 흐렸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것처럼 심정이 가벼워지며 홀가분해진다. 생각의 전환이 가져오는 힘은 이토록 위대하다. 결국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경계는 오로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대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거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긍정의 심리는 행복을 부르고 부정의 심리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몰입해 일하는 즐거움, 규칙적인 운동이 주는 활력, 그리고 대자연의 품에 안겨 느끼는 평온함은 우울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자연과 교감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내다볼 때 우리 심정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렇듯 행복이란 그 어느 대단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소한 곳에서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때 우리 앞에는 끝없는 행복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지구라는 별에서 대자연을 벗삼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경이롭고 행복하지 아니한가.
1: 계속해서 인생극장 코너에서는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진 두레박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포악하고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남자는 나처럼 쓸모없는 놈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며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마을 대로에 서서 술을 내놓으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자를 피하는 가운데 한 노인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원하거든 내 부탁을 잠시 들어주게. 그러면 자네가 원하는 술을 대접하지. 술을 준다는 말에 남자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바닥이 조금 갈라져서 물이 새는 두레박을 남자에게 주며 우물물을 길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르신이 주신 두레박이 깨졌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물을 담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남자는 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두레박의 물은 반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절반의 물이라도 계속 길어 올리자 어느새 물독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가득 찬 물독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깨진 두레박이 쓸모없어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면 물독을 가득 채울 수 있다네. 자네도 조금은 흠 있는 사람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터이니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게나. 네,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일은 절대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영원히 남아버립니다. 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시도에서 나온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